데서도 너무 산호들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들어가서 와, 뭐 하나, 두 개, 세 개, 한 다섯 개 정도 볼 때까지는 이제 샜어요. 근데 아이의 그 큰 수지랑 밤 수지 맨드라미가 연속적으로 쓰러져 있고 그 쓰러져 있는 것들이 끝이 안 났어요.

해조류의 바다, 산호의 바다는 제주바다의 해양 생태계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 기초 생태계가 붕괴되면 전체가 다 해양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.

해양생물의 보육장이고 산란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굉장히 입체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숨을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작은 생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 물고기들 그다음에 알에서 곧 깨어난 개체들이 숨어 있어서 생존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곳이에요.

중에서도 너무 산호들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들어가서 와, 뭐 하나, 두 개, 세 개, 한 다섯 개 정도 볼 때까지는 이제 샜어요. 근데 아이의 그 큰 수지랑 밤 수지 맨드라미가 연속적으로 쓰러져 있고,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들이 끝이 안 났어요.

해조류의 바다, 산호의 바다는 제주바다의 해양 생태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 기초 생태계가 붕괴되면 전체가 다 해양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.

해양생물의 보육장이고 산란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굉장히 입체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숨을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작은 생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린 물고기들 그 다음에 알에서 곧 깨어난 개체들이 숨어 있어서 생존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곳이에요.